우기 규어 제재도 세네. 비범 규다 채워서 채대. 센터 담아 써보셔 오셔야 다대. 헤렐리아이네 우디 치치치리아 친체. 되네 우 채무식 마다 야구야 매체 싫어하지 말이. 다 센디 나와대 너바래. 아니 지금 밀려서 오는 신 아니 러신 직수 중어디 난조 류지 산아 다 소원은 신기 나의 류스전이 뺏는 류베 제부 십시에 대하게 류인디 다 러차와인 말이 봐 아니 디 년세나로 소원은 신이 다 러디 님의 직두두 넘버 대봐 넘버 판봐 넘버 비시봐 넘버 세봐 다 디디니 갈고리 아니 넘버 마와 다 도스토리 좋아 다 도우세니 아니 다 컨사디 라마루시베이나 푸르톤 푸르시 상구이주톰자 세가나도 온두쇼옹 사야노 디메네 아니 체기 함이 서두쇼옹 사야노 다 가다이니 차돌시야 솔시니에리 가다카이니메니 어다 니마카시시고 로디에 토야메드와 아니 냠베 민기 통화도 탐을 센데 등이 싸워쇼옹 남중은 안주 지 뜻이 세아로 지 땡진 세아로 지기 그 민도 전에 그 미디 나와디야 샤제베 선로 가나레아로 거에 얘네 디니 무때네 센데 땡진 디니 세아 샤비바레 딱가 냠베 민기 통마데라 센데 세아지 냠베 민기 주데라 디니 세아 샤제 센데 땡진 디니 세아 용그레 자베 얘네 소소 선베링들이야 도그 그다음에 가사배 딕두 땅에 캐도 세네 뚜뚜뚜 뚜베 아니 자라 너도 자라 되게디 응네 슈리 되게디 니마 지니지 샘데르체 니마 지니 심배쇼고 딱 과시대 하고라 아니 가시에서는 준비 망설여서 하고 가시에서는 준비 사람 마치 당해서 과시 없어서 그런데 다음에 시행으로야 아니 뒤전다를 자리자야 키 사람 마셔봐서 그렇지 나 영원히도 배 탑려고 차고 마치 니마 지니 심배쇼 아니 니마 지니 쇼고 배 가게 땅 뭐고 그래 가니 아니 차당 초리 내 죽어져 대야 서로. 아, 네. 아니, 지금 샤그, 샤다, 커다, 지금 삼로 쏘고, 이게 초시 삼재라 봐, 털체. 아, 나 도세 누주리. 내 로를 징이시리야, 미디 밍디 쉐아르시리. 내 가서는 밍디에 라 누주리. 난 도스 누주리. 봐. 아, 나 대천배. 나 대천배. 나 간다 지금 치워 토도 배배, 내 걸로 야, 도다로 근데 해서 임바디리. 那老了也笑话钱，老了笑话钱呢。但俺人呀，提出钱呢，蛮得不得三百；你这边出钱呢，蛮得不得三百几，都三五大不赢呢。俺那吃我的，就三百多钱多啊。但你这个俺呢，俺那农村里面三五大的钱呢，到什么老了操熟钱呀，操那么样呀，那天把月把的。俺那刚才的些人女可了，老了呢，他就都让这些人给。롤러 나온게 샤고만 이모 유랑게 투모만 이모 뚜루중만에 주바디 에네 각자로 샤용그야래 능주 최시 팔물 여자같이 근데 인주 롤러 편에 팔물네 그라 전직면에 여바지 맞었나 따디 에네 태연 담바람 바 딱둔 쟤네 니기유도식 성모 딱둔 쟤네 니기유도로 된다 지 상윤주 쟤네 따디 아니 각자 능수 차체 소위 일류가는 섬다하래 대화래 다 다녀들어서 미시베 다만은 맹치랑들만 따인두자네 디디 대바 다녀하래 긴두바 소리 다가는 중에 짱오 소리 대바래 수위 다녀다 디 다녀도 자과인거 자과에 다녀도 다녀베 참에 면해봐 다 차도와 여하로다 여하래 디 나를 낭다한 디 팔면에 여도바지 나를 능기여하래 아다 나왔다도 주려나 파 작전세나 셀셀 조가라 디 셀셀 조금도 와 그래 근데 인류 다 가져다 못 마시는 나왔어 다 니가 리가래 결혼서 마야 때 인류자네 이게 쉽지 않으냐 결혼식에 쇼샤슬러도 이게 지금 로요 왕게 샤슬러지 때내 메나와 편집문에 여보지 야도 나용도 와다 파 작전세네 어 쉽지 않냐 이게 지난주 통대학의 겨울음식이 지난주 겨울음식 류통교야래 샘디 겨울음식 나도 튀겨야래

nga thebe jen chen ni ene hada jawab je sam dun chen ge ra sam ba chig rob cha ba cha ba re ta de jawab chig lu jawab chig nga jawab chig yi sa de lu zhen ne da lu ma yi su su re so na jawab chig sa ro ba ta jawab kwa ya re jawab kwa ya so na sha ge ge no ten ji ja so kwa ya re so na a le sa ga le ge do wa 이게 주리가 안 떠오르스. 띠 류즈로 봐. 맞아? 애들 류즈에, 곧을 쓰고 그래, 라고를 쓰고 그래, 깡고를 쓰고 그래, 두두 맞춤 뭐 있나? 애니, 땅 곧에 미드 빼고 하든 잠바다 두고 파바 맞춤 뭐 있나? 샤이팅 누가? 디샹으로 열다? 그다 류즈 한번 이샤, 동료 고민할 때 죽어 놀다, 샹 대응 그래. 자다 들이 인도산에, 봐. 낭섬 대문심바 다만 천은 이야매지 보시기 어딘지 인도 아니 마다 마셔봐 지금 작별권을 개발해 그지시아들이 대남신대 남자시베 남두이바 마인신 대례신도 주고 지금 작별권을 개발인사다 다 뒤가 내용도와 우물지 태어나는 다랑 송도와 야 저딘지 인도산에 다 다디 간다다 슝디게 되게 딱 가셔도 못 와실라 낭스야 된 누가 좀 쉬시셔. 가당란서 다 다급히 통한대네. 저기 녀디루 연데버 디르 상황로 던진건이 예버 지금 저로 샤용 거야. 왔다 가셨는 줄들이. 그다. 아. 다 오면 슝 오면 뜻이 지 나러려야. 거기 있니? 가서 먼저 그 돌이야. 얘는 나스진 소소리야 미. 뉴엠드 주베 그돌에 있는 마사지 로를 쳐도 가스 다들 소양시도 가 다디 폐지 강사를 안 줬더지 폐지 출수 저로 저로 시도 가 대성 캐그에 강사가 담임 또 다 가고래 강사가 다 가서 우리 강사 전문지 캐야 가고 시작했어 자들이 인도 다 어디서 제디 간다 흉샤나도 장 야오지대 얘는 공주니 로고야래샤 Any salmon jogs to Mandai in Guyari, Gumde, any Kazopuge, Sunzi Mishido Shashane, Koleata, as a Durilabe Kadune, Diyavaya, any Nung Yu, any Ju Yu, Shen Yu Seni, you Menabada Sunguba, Sungudua, don't catch him with the one. Just on 능유스님도 송유스님도 간다지 나와 직차유자네 고장산 나대기하리 고장산 나와도 틀리셔봐 그래도 롯대기 변화 분수 떠받들라 분부 장면이 여봐 나인도자네 그 장산 나와도 틀 그래도 롯대기 분부 분부를 해서는 전대받디 밀로 차등했지 그래서 틀리셔봐 인생에 그 참아셔야지 자리 그 모습에 서버리셔 아니 년주선년은 도원지 선주선 이선 주주선의 계산남지 교수전 송시하겠다 장주구성 투주를 해준걸 아니 다 계획세 선수 죽어도가 자상가 아니 고랑한게 그게 다 쇼서들이 무주를 줄여 쇼슈문체 무주께서 토민성 보스 어다 다 콩가 재벌해 콩가 안다 ti yu lamen zhibayi na kanyi zhig du ngay di tong kong kyabayi shambu rishya chayni da kanda kizun sangsung gui ta yuandeng dendeng ngay chigi ta shung di zhomdun shoji jayi ngosar kanyi dendeng sumbu di tamba kibu sumji zhibayi qadam rishya sarki chawan di zhawa kanka changja tenyu yu shani o sunya digi Tenu sungi, ane, su, jesha su, nipu su, du yundu, nega ngondu zhuya, tatu ngeli zhuya, ngeli tamche kimbe koma zhuya, di res, tenu sungi, jesha, tami yu zu oru zi. Sa tini yindu zane, ta di, sik, le tangpu ben nega wanda, lo rimgi zhongya zi, ta, Ani choji ke lamzhen zhani, ta tanya jala kibu chungun lamzhen, kibu ringgun lamzhen, ani kibu chenbyu lamzhen zhani, kibu sungi.

0: 남들 셰양 되네 속 쩌벌 땐 세원 땅외 퓨메남 샘쇼탕 뽀와페네 팀카낭 슈도 제규 삼바 쇼크체르 깨요바레 딘자 인디 자나 퓨메 솔라양 랑와 랑즈 망예 파르토 톱규기유 대양 마세 마홍바 퓨메 솔라 깨부탕 냠십기 톱당 용규기레
1: 단다 퓨기메 길이름 난 토마테르 상제르만 안에 초두나웨 퓨메 솔라 냠네 슈쇼당 두줍 돈시베 고르담지 센트브시히 피셔가 년도 슈교를 통화를 선배켜수당 티지 머리 조시 구르루 시바세로는

나 냠네 모두 바로 콘주 타데 로스 까르바탕 콘주르 긍지 토네 강에 자지시 티위옵시 데네 손장 슝키 청용 미리 남기 대령 기체도 믹스에 체식하 코르난 고바티에 하장기 개침부터 하버투 청용 미리 소르 참데 팀루기 톱단당 지속이 난념슈 제속에 톱단 뛰어난 것이 정용 미래 남기 고도 휴바신 신유 레게 고갑당 지속이 난념념 히도바로 타대 숟가락바탕 디신 콘조로 연지에 쏘기 강에 대미 몽부시 퇴신바 태조 세덕기 토니 콘조 대둔 야젠당 지속이 난념념 투바시 쏘고바시 슝기 대체도 정용 미래 남라 지조 벤조르 탕 레드윈 긍지 테라 원제 자념 주주 체도 체시카 라레능 쉽시해 정용 미래기 대드윈 주덕기 레드윈 조지시니 시행 이바탕 정용 미래 이처 당 라버도 콘츠 추구 당 루루 쳐라 시행 체도 벤조지 로람 쪼고 바탕 딩듀 당 튠베 시행 쪼바당 첩지 콘츠 로탈 소와 페나 카지 마더사 시바탕 낭베 군데 카탕 이슈키 초간 소기 주준 야르게기 텔랑 공시 난티 정유미리기 루브루처 라시기 종다르탕 규제 소키 토니 종다르 니버투 트랑 그버시 게디 콘조르 규제탕 시엔 소지 고급 라냠시 트베이나 콘즈 레드윈 체르춤 숨기 나님 슈기 토네 기급 주둥기 샴데 자지시 두투바 인구 시해 튼제니바 케치와 시니 벤조치 토네 콘즈로 왕제 차단 쭈급 시해 슝기 주둥 야르게키 체지카기 튜네 정유 미리츠르 벤조치 로람탕 랑가 르즈 투베 레게 고급 규제기 종다르소 쭈티 정용 미리 대조 랑기 강배 토르니 랑투바탕 제급기 뺀조온 주준지 나 샴디 슈투바식 소급시해 테르송장 슝니 제급기 시제 퉁규리 얄게기 레드윈나 정용 미리 조르님슈 제추바이나 콘조르 제급기 주준 얄게기 대부 상부티야 론주치규 고급 상부시 토규임시해 지조 벤조르탕 신윤기 토니 콘츠르 고급 전염 제바 신두 지조 진능 콘츠르 냠슈 투바탕 콘츠르 레드윈 긍지 텔라 니린연제 메베 수주티니 하장기 계지신버세 지조기나 지조기 럼루 닝바탕 하바르투 정유 미리츠르 지조지나 네미두베 강해수바탕도 마세파르 미리 펜주인기 와른 능주 속이 강에 대주 세답 나와 이나 계급기 정용 미리 참아 진안탕 디신 니리 연지 속강야 매배 토니 랑기 리슌탕 최대 계리 소라 논수 쥐디 계급 주둔지나 냠룩기 샴디 슈투바 시중구세 타든 두 정용 미리기 대든 시바테니 레드윈 직선도 모임 바로 레드윈 니만기 테라 콘츠르 대답당 주준 야르게기 체도 레규카 잠급시해 대체도 셀륜 초기 정용 미리기 대동기 체도 던전 중앙 유배 미세기 체시카 구리 나 유바탕 체시 대조로 프라임 미니스터스 뉴 15-point program for minorities 시바 대조 토니 콘츠르 콘세 레든 슈바능신 시에윤탕 디신 지조 벤조탕 지조 기능라 콘조 대답탕 디신 유미신탕 뿡바냠디기 토니 기급디 슝람기나 교투베 고갑시 주기유바 마체 콘츠르 기급기 짜림기 공도유신 참말 톱당 자념탕 지조 창댕기 팀루기 톱당 디신 콘츠르 양 주주 야제 고베 토단 남 니버투 난고베 시세에 탄딩이 넘버서 자갈 계급 지난 정유 미리 쇠 대전 효과라 담지 돌듬 시슈스